0: 아다 다 드르르 다 아다 지 룸도 지고 타네 지 템비비 지 소소다 탐자로 지 다 숨대하 드르르야 다시 드르 타세하고 그지 숨이었어요 지리안 좀 됐으니 변화 남자 그들이야 아니 천지 좀도 역을 못 주나서 좀 됐어야 돼 이게 터져터도 그 시행도 와 다 가서 그게 람드레베 지금 레부터도를 들어야 좀 됐어야 하게 다니엘의 숨도 와 저다 간다 좀 됐어야 하게 쓰기냐 그 육서 맨날 연대와 다 안 된대 좀 됐어야 하고 신앙을 좀 됐어야 하다 좀 됐어야 하게 다 전에 다와서야 하게 그래서 좀 됐다 제시오셰 태과서 돼야 하게 삼바 자체 중국왕이 태과서 시행해야 하게 터지 차네 다 다와서 하게 그래서 시르부 차네 태과서는 터지 차네 근데 인도 다 상제배 그러나 출루나 샤샤나 다외관에 좀 더 시스시리아래 아니 지나마온 도대바 선사 몸을 봤어 태외관에 샤베이나 삼바 자치 중국 왕기 년도기 태과 랑상제의 태과 태신기 태과 아니 태신기 태과라 치라도 아니 바로도 신비 태과다 대부성아 다시 태과하시네 다도 삼백원의 책임이아래 자 다지는 대변이 다와다 전도 니부디 태명이 좀다 웃음 니부디 태생이 좀다 시작해야래 다 태과 니아랑 태과 니부디 태과 매바 아니 전주 선배 태과디 태과 전부 시작
1: So we read from the beginning of the text the title of the text is instruction
0: 변화이니 변화 따와 치다마베 따와 숭갱기 아니 전주 선배들이 요구해야래 사실 내 300원에 대신 받 그다음에 탑기 이번 시절을 그 차네 한다 가서 우리 시장을 좀 들지 대봐 해지 영화인 말이 다야 니아랑 파파라고 니아랑 온 운동부도 좀 해야지 다외 차네 대중 좀 더 진행해 우매 다원 진행해 야는 웃음 그다 다와 그런 진행해봐 다 좋은 우매 다원 진행해봐 야 300 차네 장두 이지 300 타바성 되는 여인 두산에
1: So the title of the text is Instruction on the Garland of Views and the opening line states that it's a note summarizing the different views and vehicles and so on. So there's a reference to the term views as opposed to vehicles. And views here really refers to philosophical views, which is the views that are part of the tenets of the philosophical schools. So generally, when we use the term drupta, the philosophical tenet, it refers to established standpoints of philosophical schools or traditions that have been arrived at as a result of a process of reasoning and process of understanding certain scriptural authorities. So on the combination of scriptural authority and a reasoning process, one arrives at certain standpoints, and these standpoints are referred to as the philosophical tenets. So the views here refers to those type of standpoints, the views that the philosophical schools have arrived at as a result of a reasoning and also understanding of certain scriptural authorities. And vehicles here refer to the vehicles of the path. So, which are such as the vehicles of the disciples, hearers, and vehicles of the self-realized ones, or the Pratyeka Buddhas and the Bodhisattva vehicles. So, in essence, the different views are ways of understanding different standpoi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wisdom, aspect of the path, and vehicles, differences of vehicles are understoo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ethod or the skillful means aspect of the path. S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for example,

0: 따와 가다게 차이대시 차이대시다 남샤디 낭배좀다 드르르베 따와 가다 차이대신 되겠디 낭바 따야잖아 좀더 봐야 나 따와 가다게 차이대시를 치르도 기회다 가서 우리 그게 더주로 더주다 대드르르베니 좀더 증해디 다 천지를 치르도 기회 좀더 봐 드리임을 해
1: So then the fourth standpoint is referred to as the extremists, and this is defined in the text in the following. The extremists uphold the existence of an eternal self, for they reify all phenomena through conceptual imputation. These extremists comprise of those who view the pre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no cause, those who view cause and effects erroneously, and those who view the ab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a cause. All of these are views of ignorance. So this particular standpoint, extremists, really refer to adherence to philosophical schools. So generally speaking, within human beings, there will be those of adherence of a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are not adherence to a particular philosophical school. So many of the views that are described earlier were, strictly speaking, not really philosophical views as such, but rather representing a certain mental persuasions of individuals. But from here on, the views here refers to the views and standpoints of philosophical schools. So when we speak of philosophical schools in this context here, and broadly speaking, there are the Buddhist schools on the one side and the non-Buddhists on the other. And the different demarcation between Buddhists as opposed to non-Buddhists philosophical schools is really made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a particular individual upholds what are referred to as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ose who uphold the four seals are characterized as a Buddhist philosophical adherents of Buddhist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reject the four axioms, four seals, but uphold a different standpoint are referred to as the non-Buddhist, adherents of non-Buddhist philosophical schools.
0: Ta, Tao Kata Ki Chakya Shi, Amen, Chue Ki Tom Shi, Suna Di, Duje Suje Midakwa. Seya, Ta Di, Midakwa Seya Di, Midakwa La Nisha, Gyungi Midakwa Da Geji Ki Jibu Nisha. 다 안 되지 깨지기 집에 미다고 잘못 얘기하래. 단디 컨디션 쓰고래. 선아. 당 아주 변하지 배신기소로 그냥 아주 미미지네 슈구다 균 가도야 도가 균지도야 도가 그 균지야 돼. 그 깨지기 집어지 여러 인상 그 깔리야 변하다 도마기 되네 개 되네 지구야 도가. 그 깨지 집어지 매나 토마슈누 되네에는 바로 가서 우리 달마 달유 영식 말와 그 교의 누구 예배 차네 에는 그 타마디 지르라도와 자 근데 이제 균지 집어지 여야 코 깨지 집에 런신 전지 임바 인상 에는 균지 집어지 유야 자 근데 이제 다 조업하는 거 아니면 류도 못 차시하나 류 땅에도 인심 자원에 소원지기 탐업에 시시버돌이야 류 나라라 교어디 추수 가지를 나로 교어도 되기도 와 아니 치인 남교로 거 아니 매일매일 교대하지 그래서 통되기도 와 사나 니는 영야 되고 계시 직루 여러분다 다 되대인데 대 아니 가서 오래 계시기 직배 미다과 미다과 잘못이 얘기하래 늦었는지 미다과 왔어 다 드디게 드디인도 교진지 전에 아니 그 교어줘야 인생이 인신자나 탐자로 깨지 지게 되는 얘기 미답하는 시대에 제발 따와나 깨지 지게야 돼 강한 게 제발했을 없나 따와 지시다마면 되면 난리야 양식 가사 주부디 나도 정기부터 가사 주사네 뉴스 제발 아니 그 생일 숨사지 시에니 다와드네게 도마 아니 게 차와 내외 차와 아니 가외 차와 센 어디든지 그 생일 말이 시에지 왔다 제가

0: rāngdō chūgū tāmbā, shāngdō sūgū tāmbā, sā rīnā rīpā, tāmbā nīndēn jī gu tē, ānē rāngdā jēsū tūmbē, ānē dū, kāshū rī sūnā gu cā tā, yēshī gu cā, nī gu tū sūngdō rī gā tā, ānē tōgū rī sūngā yīmbā rī. Tē shēndō, ānē dā gā chā bē, mōn chūgū nā lē yā, gūnzū tī nī shuā yā gā gu gā yō bā, ngā bā yā gā gu, tē nī gā gu ngā 대회연대자수파를 탑시 yirmi shiba sayadu sungu yamari. Karayas lawna, tabda shirb sayadi ngô soso la shagu yari. Da par, ngā ki tegba qabla ya, tabshi yirmi shiba banzar sayadi, tabshi yirmi shiba sayadi, tabda shirb ngô soso wa ni, yani, jigru su, jig suan ya guane, yir, asa uri, sungdun jawa sayad, teza ma yinba. Lo jigla, dokse tabshi soso jagwa ma to, 모직도 해야 되겠지. 저자가 모예를 미시바 써야 돼 송인 바래. 근데 인도 떨어졌어. 다 탑시 예를 미시바 로직리야. 이 기루디 그리스라스라나. 소소디 다시 원에 채버는 뒤에 나저 라미지 걸려야. 아니 외색이 실례. 아니 수 가서 우리 그게 수고도 나봐 지수 텐데. 아니 람직다.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대퇴니나 추구도 나버튼베 람디 퇴직을 이어대바 제체 드르르베다 탑시 예 간다 외세직니 아니 수구도 추구 다 가서 그 둘샤 되버지 둘럽게 가서 그게 다 둘럽게 둘되버지 쇼메로 어 드르지게 다 해요 아이 어다 쏘쏘 드르지 공업을 누야지 여러 인도산에 대 시기 그게 시등이야로 달래야 아니 규도 오매급네 장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동료도 그 손놈 하샤와 매네 드르르 다 서구로 깨세 아니 깨베 서구 되니 레미네 야 동료 범이야 와 드르르라 아니 탑시 다다 탑시 이게 메시버 배지 가서 우리 다만시 탑도 시 서구 다셔월 미베 차네 탑다 아니 동리를 개번 전베 차네 실업 차네 수야지 다 탑시 오직 덕세치야 마도 오직도 여다 바로 배지 배지 맨로 저 다 조조 탑시 예 메시버디 네 나서 라미 그는 송대하게 구투 수주 로베 그는 수주 송대하 다 대관 로야리 조조 디스리
1: So here we are talking about the various levels of the path of the Vajrayana vehicle. So he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s meant by Vajrayana, the indestructible or indivisible vehicle. So Vajra here has the connotation of indivisibility. So in that sense, we are talking about a vehicle that has indivisibility as its central characteristic. So what is the indivisibility we are speaking of here? So the indivisibility here refers to the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spect of the path and the wisdom aspect of the path. So it is the indivisibility of the two aspects of the path, method and wisdom, which is the essence of the Vajrayana path. However, insofar as the need for the union of method and wisdom is concerned, and this is also emphasized in the perfection vehicle, the sutra vehicle as well. For example, we find in Nagarjuna's text, there is an aspiration at the conclusion of a text where he draws parallel or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accumulations, the accumulation of wisdom and accumulation of merits, as corresponding to the two Buddhakayas, the form body of the Buddha and the truth body of the Buddha. And it is by relying upon a path which has the two accumulations of merit and wisdom, one aspires to attain the Buddhahood, which is the embodiment of the two Buddha Kaya.

0: solidity of that piece of ice, that block of ice, it retains its quality, its nature of water. And because of that nature,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you can melt it and get the water from the ice. Whereas if that block of ice has no quality of water contained within it, if the nature of ice is not water, then there wouldn't be the possibility of getting water from it. So in the same manner, since all the various levels of gross afflictions and conceptual thought processes and so on arise, all of these impure and contaminated states of mind arise from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y can eventually dissolve into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as well.
1: 진지를 무슨 바시다디 무슨 바로 또 봤니 최첨제 얘네 상제 바로 내가 대양 룽도 맹아던 개와야 메일라스 다 귤룽 맹아 당 민거와 다 귤룽 맹아네 대여 되봐 지도 땜번듯이 태어나 내도 되는지 되다 지금 다시 심벌에 숨고 여설에 룽도 맹아 그 세상으로 땜봐야 메인 바로 랑기 리그베 로이 띵도 이치베 무슨도 또 봐 오스 다 랑기 냠소 나나 에니 냠뇽지 주게 되면 에스 람지 이체바니 또바나바 시튼 리버니 말 또바나바 시튼 리버니 난저베 람데 대야 두두베 드부주메 틀어 떼바다고 뭐인지 랑게 무슨도 또시 이체바 오스
0: Then the next is the fourth understanding, that is the direct understanding. And in this section we read from the text. Direct understanding, this is on page 38. Direct understanding is understanding that the abiding of all phenomena, primordially as fully enlightened, is not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scriptures and the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nd that it does not depend upon the words of the scriptures and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lone. This is understood directly as one has gained conviction from the depth of one's mind by means of one's own intellect. So this particular passage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gaining direct experience of this truth. And then we read, gaining conviction through the path refers to th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of the four understandings, which is the path of a yogi. And we read, however, this is not like the practice in which a cause depends upon a temporal process for its effect to arise. Rather, one comprehends it directly by oneself with faith.
1: That day, 장골로도 타야 되는 소도와 무슨도 도수 들으니 전제외세 타직도 미규소스 다 배제디 안다 람제 안다 로드르원부 숨나로 되는 자리 전제이시 배이시 배이시리아 아니 가수를 그게 다 세종 송주도 세종 송주 터도디 전제외세 전제이시지 대응하라 빼이시체 다 사운드 위에 체결했잖아 르브시브 던져외세 대네 배지다 르브 스페스무스 샤두문드다 제네 아다 죽으리 치사는다 세면 터둑 빼이외세 이시 송대하다 던져이시 빼이시 다 빼이시 되려야 양 차라 니체네 폐지 능숨 그 제일 샤야게 빼이시지 능숨 다져다 능숨 참모 능숨 참모가네 세상으로다 러신제 주군도 참모가네 샤야게 빼이시지 러신제 주 똑바로 라바가네 샤야게 빼이시지 폐지 용구였어요

0: 자, 얘는 담바 산재이지. 그게다 뒤지에 감다 메바드 삼바. 지 주부, 지 계정, 계지시 동시에. 아바 숭배, 난게, 엔다 숭배, 소지디, 엔 시징 숭디, 지기 아래. 자다, 제네다 렉자기 다 가서 렉자 중로 된다 렉자 갈 된다는게 다 산지게 그게 최 탈산 지 야나레 엔 야나네 파 타데베 아니 니혼도 고려야다 베남다 에야 대신 에 가서다 야네 페네 이야 주 소유 Ini urus sukun kita, jadian ini, ini nalar ya, dah dewe, tahu, jadi nampak ini sama lagi, siapa ni mudah tuan juga ni. Cik itu, juru cembur-cembur mana yang nama tu asyik, dah sampai tuan dia cari juga ni.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